나버스 드린 징은 저 벽에 질림는 지소배 순도연나 왜 초가던 현두 대지 선규를 부셔카던 계급 규모부 단위 신부관디 초기 가로고 시단 되가리림 제 님도 휴지니 드린 징은 저 벽에 질림 거 군조 시주로 토마 쳐던 시리 질림 군 도링 지소배 근대변한 순도연나 왜 뭐지 초만하고 초가던 초지 제외 때문에 제외 면함 당 현두가 니도 휴지니